0: 뭐로?
1: 아이고.
0: 갈게라고 민들이.
1: 갈게를 못했고.
0: 함자라고 나오.
1: 로레인.
0: 로레인 맞춰봐고.
1: 없지나.
0: 아 오케이 딩로이 차라 그런 거 아두.
1: 예.
0: 모세바 에티 마마 상 맞춰봐게 상 에세이 파라오 푸나게레 아쪼아로나 깜 아로코로 바베기로가 깜소바이. 망갑 나게 까이 아이 지
1: 마이 지로 스네지 정이
0: 에 지게 말이 뒤에
1: 지게 앞 너무 안 입었어
0: 아 오케이 까인고 마마 ya, mangi pnga kita ceng up di nongan itu kasih. Di sekolah si Lorenz rami. Korok korok si pnga ni ceng up. Ay, apa? Ngakarang up kita open ada. Eh, ngas ke gua cha cha tu zai. Up kita open ada ngahosi iba. Ke korok korok si ay, ngakarang. Tang up.

0: Brainwash.
1: Brainwash.
0: 뭐로?
1: 뭐로?
0: 가이케이라고 민드레.
1: 가이케이라고.
0: 에, 하면 자라고 나 마차바루.
1: 아, 너니 당사께 거건아슬로 자고.
0: 아, 오케이. 뒤로 자라기랑 놔비.
1: 오케이.
0: 마이카니스나 이 디시미마 데마.
1: 아, 헤네세스나.
0: 헤네세스 딥크라미.
1: 에.
0: 아마 미코고에. 아, 오케이. 가야.
1: 오케이.
0: 헤네세스 딥고미 까자 디시미마데. 거러고 싶 에이, 뭐 봐. 아가리.

세계 가지라 조선세 따로 나스키 아까만 왔다 그렇게 온게 보는 가지라 조선세라게 아디니 카루세 치 사라지 소로시 감감생 소리 있나 에스카니 카루세 치 카라공간 공안 이나 소앞난 콤캄 리스팅인 가바로 아이콘 웨세 따로 콤캄 소장 과스나니 고세 세계 공능군도 고치나 아리 마렌 무레 소장 가바고 공에 치긴 아레스 암 리스킨 아리고로 노웨세 따로 나스키 다난 아감스나게 망도 구딩 미데고 하이 이게 낙타비라 조선 따로 치게 이 남아시 끝이나 세라이베 이 이제 엄주로를 따로 지금 오잉아 같이 와크치 홈캄시 한관치나 아바 아케스코스 포두치 아케스팅 관치나 시 공마르 카베레베니지 오잉아 같이 가바고 가바 와크리 관자도

0: 오케이니까 땡보이스. 예. 갸까우도 마음으로 드리다 카리로신 엄마로 치 카리로신 나이로 치 가봐 사월 가산한디 우고 아틴스키 가후로시다 이고 마디라미 후기 도다 이비시다 치나 까로 리디오 그다나 치나 엔친사고 마사다 칸 아 후기 소로사 이비 마리 인한 아우스키 그 크리스토나 인 아우사 후탄 호이 인 아와 치왕 오리나 아 치랑 아린 우이 님 아눈 아우탄 호이바데 인 카이사다라 좀 디코나다 우베바데 옵다 크리스토바 디다 좀
1: Oraciones, Isa. Hay bastantes tisquiones, Isa. Ma, no sé si yo tan a una cropa, a un come, curiptit soa soa sahu, a ver, curip amsta, of nine, cook yesup from abasta. Sin lava, tam amroratha, sadadin o an haran ainse, con am amha. Oraciones, how hapta, nera sao maizanas, saran mai. Tui atam kai di singani macam mana sah? Atam atam aja sah.